아둔투 피니아 살람테 비헥 왕웨야코케 니항아소 피시키초마 마테 아손 카치니네 람테케만 하코아홋 비헥 티몽 부이노트 아모니트 닐레바낫펜 니항알롱리아낫 하와낭촌시 사이카티키 chepadukpen hem chepaplanglo.

칭퉁 왱낭지 냉판둔데 데 따라니께 아이도리소 쟁알롱리 남앳논니앙니 지뿌레 조아후 꿈깊이 시레 조아후 꿈깊이 냉판가 칭퉁 아라니

0: 이방 알았어. 그치 송 이렇게 해서 시벤스 비아이멜 부담을 볼때 아피게 지각당로 불러벤스 다 저거 저기 방게 난네 도포
1: 늘어
0: 이시
1: 갈라
0: 마미 도포 부다 저기 타이포 부다 저기 타이포 세다 아피게 라 이시아 아섹션 좀 만게 방 왜델로 카르비우 페스티벌 론타방 왜델로 아프랑코 안마 롱도 낭지 아롱 왜델로 라 카치캇 펜케 롱어지 카테쿡
1: 소시
0: 투포
1: 만들라
0: 라선시 아노 라시 라살룬 넬리카본다우 콤레트 낭 페넹 아싱칸 롱어지 에클람 치통 테캉자 포 라살룬 카본다 아포르 펜시
1: 바치
0: 파치톤로
1: 돈로 할라 방
0: 말로
1: 솔로지 논 라랑노 마 삽소 파르 주시나
0: 쏙 so.